함께하는 음악 여행. 건강의 기본은 혈액순환이 원활한 것부터 시작되죠.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에 골고루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자원도 순환이 잘 되면 환경이 깨끗해지고 돈도 잘 돌아야 경기가 좋아지죠. 계절의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의 풋풋함, 여름의 활기, 가을의 결실, 겨울의 휴식으로 이어지는 사계절의 순환은 인생의 조화와 균형을 갖춰줍니다. 극한의 더위 속에 힘들었지만 어느새 8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절은 조용히 자기만의 속도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가을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왠지 하늘이 펴진 것 같은 토요일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차미령 가수의 연변의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차미련 가수의 연변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에게 주말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계를 보니까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버려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또 내 몸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필요하다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 마음이 들어주면서 그래서 쉬는 겁니다. 이렇게 재충전해야만이 다가오는 한 주를 개운하고 활기차게 잘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홍관 가수의 장백의 명조 듣고 왔습니다. 가을은 감기 발병률이 높은 시기로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또 건강에 잠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가을 감기를 예방하는 다섯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가을에는 양기가 점차 줄어들고 음기가 길어짐으로써 여름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조절해야 합니다. 일찍 자면 양기의 수렴을 따르고 음기를 보양해주며 일찍 일어나면 폐기를 이완시키고 과도한 수렴을 방지할 수 있어서 폐기능이 강해지면 외부 질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날 외출하기입니다. 중의학에서는 슬픔과 우울은 폐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기분이 가라앉으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독서를 하거나 날씨가 맑을 때는 외출하여 가을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추혈을 두드려주기입니다. 목은 대추혈이 위치한 곳인데요. 대추혈은 동맥에 속하며 양경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양경기혈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혈을 마사지하고 두드리면 양기를 진작시키고 심신을 해치는 외계 물질에 저항하며 풍한이나 습기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감기와 기침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와 말린 매실 먹기인데요. 중의학에서는 폐는 수렴과 숙강의 작용을 하며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수렴과 보습의 역할을 하고 폐의 수렴을 도와주면서 산사나 말린 매실, 레몬이나 금귤 등과 같은 것을 먹으면서 신체의 음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매운맛은 주로 발산 역할을 하기에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폐의 수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족삼리 자극하기인데요. 가을이 되면 먼지 비상과 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보양식 재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족삼리를 자극하면 비상과 위를 건강하게 하고 또 기와 혈을 보하며 경락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며 심신을 해치는 외계의 물질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 가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워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빛이 내 마음까지 푸르게 만들고 불어오는 바람이 느낌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고독이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 심심한 듯 덫을 놓고 나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길가에 가날프게 피어오른 코스모스들이 그리움 얼마나 가득한지 몸을 간드러지게 흔들어대는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을이 내 마음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고독이 가슴의 안개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코스모스가 나에게 살짝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을은 왠지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싶어집니다. 네, 리설련 가수와 그의 예쁜 딸 량예원의 뜨거운 여름 찬 겨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빠의 눈물.
1: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0: 뚱뚱한 순경이 동료한테 서건거리면서 묻는다. 교찰의 행동은 누가 보기에도 무서웠다. 술 취해 있던 주정뱅이는 교철이의 행동을 보고 딸꾹질까지 했다. 그만하세요. 미쳐 날뛰는 교철을 말린 것은 려순경이었다. 려순경은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되어버린 교철을 말렸지만 교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딸 은혜만 보였고 은혜가 유괴되었다고 생각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눈앞에 모든 것이 요괴범 같아 보였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때려보셨다. 딸 잃은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 진정하세요. 진정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려순경은 있는 힘껏 교차를 제압하면서 설득시켰다. 날뛰는 사람과 그것을 말리는 사람. 두 사람은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졌다. 려순경은 한켠으로 밀려나면서 넘어졌고 교철은 려순경을 밀어내면서 덩달아 넘어졌다. 틈을 노리던 늙은 순경이 교철이의 우를 가로타면서 교철이의 손에 수갑을 채운다.
1: 자,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0: 늙은 순경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수갑을 채워진 교철이의 목덜미를 잡고 마구 흔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교철은 쿨쩍쿨쩍거리기 시작한다.
1: 우리 은혜, 찾을 수 있겠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여기 문서 내용대로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0: 늙은 순경은 필과 종이를 넘겨주면서 수갑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교철은 난장판이 된 실내를 보더니 미안한지 문서 내용대로 인적 사항을 적기 시작한다.
1: 여기요.
0: 교철은 작성한 인적 사항을 늙은 순경에게 건네주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기까지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다.
1: 알겠습니다. 그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인적 사항을 받아든 늙은 순경은 환하게 웃어주었다. 어려운 일일수록 힘을 내라는 뜻이었다. 교철은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고는 파출소를 나왔다. 파출소를 나오니 밤 10시 40분을 넘기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교철은 집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집으로 가면서 은혜는 어쩌면 하악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넘어져서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넘어져서 다쳤기에 걷지 못했고 그래서 그 넘어진 곳에서 아빠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걸으면 20분 정도이고 버스를 타면 5분 정도의 거리였다. 월세방을 맡을 때 은혜의 통학을 위해 일부러 학교 근처에 맡았다. 교철은 은혜가 버스를 타고 통학하기를 원했지만 은혜는 거의 버스를 타지 않았다.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잘 아는 교철은 길가에서 차를 조심하라는 말을 밥먹듯 했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도 귀가 아프게 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갔단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은혜는 왜 그 남자를 따라갔을까? 운전을 하던 교철은 문득 김지영이 생각났다. 김지영은 은혜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다. 교철은 은혜를 찾으려면 김지영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뚜뚜. 전화 연결음이 7번 정도 들어갔을 때 하품 소리가 섞인 말소리가 들려온다.
2: 여보세요?
1: 아까 은혜를 봤었다고 했지? 그 장소가 어디야?
0: 교철은 막무가내로 물었다. 누구세요? 김지영의 말에는 짜증나다는 투가 다분하게 묻어있었다.
1: 은혜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
0: 교찰은 마음이 다급했기에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찰의 조급함에 비해 상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긴 남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자기 말만 하면 누구인들 좋아하겠는가. 교찰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1: 젠장.
0: 화풀 데가 없는 교철은 괜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 방향으로 운전했다. 파출소는 집과 가까웠기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차를 조용한 곳으로 주차한 다음 교철은 학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집에서 학교 사이에 있는 모든 골목을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은혜가 매일 다니는 길은 물론이고 그 길에서 이어진 모든 골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봄이라지만 밤 날씨는 차가웠다. 교철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은혜가 골목의 어느 구석진 곳에 홀로 누워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추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갔던 길을 가보고 들렸던 곳에 들려보고 교철은 학교와 집 사이를 10번도 넘게 왕복했다. 같은 길을 끊임없이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왜 은혜를 데려갔는지, 요괴라면 지금쯤 요구 조건을 말하면서 연락이 왔을 건데 남자는 왜 연락 오지 않는 건지, 왜 하필이면 은혜인지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남자는 어쩌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괴물들이다. 문득 아침에 보았던 뉴스가 떠올랐고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정말 성변태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러면서도 지울 수 없는 생각의 정체는 무엇인지. 최악의 상황들은 지우려고 할수록 더 진하게 타올랐다. 은혜가 미친놈의 제물로 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교철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함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무작정 걷는다. 그러나 교철의 생각은 이미 요괴된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요괴의 목적이 돈인지 성욕인지 원한인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당장 죽을 듯이 괴로웠다. 은혜가 요괴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되자 걷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허튼 희망으로 혹시라도 은혜가 집에 와서 기다릴지도 모르기에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으로 집을 들어가 보았을 때 은혜가 없다면 그 실망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만약이란 경우가 있는데 하면서 집에 들어갔지만 은혜는 없었다. 교철이가 집에 들어간 시간은 이른 새벽인 4시 12분경이었다. 밤새도록 거리를 배회했기에 목이 말랐다. 교철은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꿀꺽꿀꺽 마셨다. 물을 마시자 좀 개운해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목이 말랐고 그와 더불어 입술이 타들었고 눈도 깝깝해나면서 온 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졌다. 극도의 피곤이 휩싸여서 육체는 몽롱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상태는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졌다. 잠을 자야 은혜를 찾을 수 있지만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교철은 작은 집안을 이리저리 맴돌았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앉았다 섰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좌우로 맴도는데 꼭 마치

0: 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 그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은혜를 데려갔고 왜 아무 소식도 없냐 말이다. 교철은 이리저리 맴돌다 은혜의 방을 들어가서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은혜가 아끼던 곰 인형을 껴안았는데 그것은 은혜가 10살쯤 되던 때 생일 선물로 사준 곰 인형이었다. 은혜는 잠을 잘 때마다 곰 인형을 꼭 안고 자곤 했다. 교철은 곰 인형을 안고 꺽꺽 소리내어 울었다. 어느새 곰 인형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이 져있었다. 교철은 새근새근 거리면서 달콤하게 자던 은혜가 하염없이 생각났다. 은혜가 유괴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나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움과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거대한 슬픔으로 탈바꿈되어서 교철이의 긴 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 아빠, 나 저 인형 살래.
2: 안 돼. 저 인형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저 인형 말고 다른 인형으로 사자. 만 원이나 더 싼데 만 원 아껴서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 사 먹자.
1: 아이, 안 돼. 난 저 인형 갖고 싶단 말이야. 아빠 미워. 아빠는 은혜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그깟 인형도 안 사주겠다는 거야?
0: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한복판에서 은혜가 투정을 부린다.
2: 안 돼. 오늘만은 아빠 말 들어. 안 그럼 혼날 거야.
0: 교철은 투정을 부리는 은혜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1: 아빠 미워. 아빠 싫어.
0: 교철이 호통내 은혜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2: 아가야, 아저씨가 사줄 테니 아저씨 따라갈래?
0: 교철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은혜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자 은혜는 교철을 뒤로 한 채 낯선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활짝 웃기까지 한다.
2: 그래, 우리 함께 저기로 가자꾸나. 저기로 가면 이것보다 이쁜 것들이 훨씬 많단다.
0: 낯선 남자는 말하면서 은혜의 손을 잡는다. 은혜는 낯선 남자를 따라간다.
2: 안 돼.
0: 교철은 온갖 발악을 하면서 낯선 남자를 잡으려 했지만 낯선 남자는 잡히지 않는다.
2: 은혜야, 안 돼.
0: 딸의 이름을 목청껏 외쳐보지만 은혜는 자꾸만 멀리로 가버린다. 너무 놀란 교철은 있는 힘껏 그들을 쫓아가보지만 그들은 어찌하여도 잡혀지지 않는다. 따르릉. 악몽을 꾸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교철은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깨어난다.
2: 여보세요. 최규철 씨 맞습니까?
0: 떨리는 교철의 목소리에 비해 상대의 목소리는 온화한 편이었다.
2: 네, 맞는데요. 어제 실종신고를 하셨더군요. 저는 강동경찰서 실종전담반의 오명석 형사입니다. 최은혜 양을 찾기에 앞서 잠고인에 대한 잠고조사가 필요하니 잠시 서까지 와주세요.
0: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것은 자신은 형사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자기 절로 알아서 해라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였다. 새벽녘에 잠깐 새우잠을 잔 교철은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은 것도 씻는 것도 까먹은 채 정신없이 경찰서로 향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